0: 짜릴라. 아 예.
1: 싸게 뜨면
0: 싸게 뜨면 나.
2: 킥.
0: 짜릴라. 뭐. 짜릴 맞자 베이.
3: 킥.
0: 아 예.
1: 그럼 짜릴라 베이. 그럼.
0: 나 여기야. I want that guitar to fall in on that. Turn it up now. Oh yeah.